0: 조지 에이 다리 원하 겨라 태양이 말이게 잠시름 욕 원배는 야 현지에 그 교진 호링이 경에 모노이 거라 그 다리 원이 니 야우띠 농우 겜 나윈 공룡지만 아낀거 나윈 참피상아 그런 둘이 부위위야니 다 오피에나와 오늘 아이띠여 거기우 거기 예종 지리에도 다 뭐라 이 조그린 치위야 나윈의 조로이 조세고 우여 호칭 모이 신유 묘기라 조는 냉지요 各位来呢，俺们个奶奶，谁来也管住啥子话，不让出去进窑啊！中午呢，就说你们呢，起来，坐坐，你为么你了啊？你就去那边了？大红面，大面就这样着，新王玉来，这王玉来接给你电话了，要你新王玉来，新王玉来就念起来怎么念嘛了嘛？ 就说弄我女伢嘞，伙计来红啊！一红给俺姐哎，我弄，我弄一高兴，我高兴咩？不，你家里你公家里一点，我女最面子不让女长娘搞搞化妆呢，女要弄衣就冇干净呢，一不干那冇安逸，女那搞了我，这个一没整，过你钱就对了。
1: 女那就往边边面呢，听完了，你以为歪歪歪的，哎呀，我不要，你老公屋里空地空一就空，不要有，要你听我女儿，啥就讲咯，不要，我不会来啊，伊阿老爷子，但老公就讲会，咋，本搞一下好听我女儿，接近听完了，啊，我不要，冇好。
0: 他过半我嘛，他干活多就干活，我有了吧，乖多，干那样子，多会了，我那来几把土龙干嘛，搞不了这个，一了也了吧，还屋里屋里，他看我了就讲哎，干我你呀，你同同到给我一个，你同我他要买呀，我一同同到搞这个也蛮难的，还屋里多了一个。 当地的也都忘记了，我来也能讲，家家家呀！可能跟现在的人礼貌不一样。哎，公公，你要变那帮我一样，家家屋里人，既然人才立才，你糊涂现在终于搞起家家八卦。我呀，人才大呀，你那个没呀？我人才大呀，是我坏的呀。
1: 伊也来接个，哎呦，你屋里女也好，但瞧伊讲到女个红毛，你要毛毛回去拿，就是端起屋了，做个咯，困难了，那红衣咯，用用咯，哦，真难，毛会重啊，女个来没奈哦，毛几万来搞不了，哎，这样哦，毛做下来，哎呦，你屋里，顶好做，哎，有钱人家来供啊，啊，单子你莫太闲的了，接。 搞点这个，这些伙计来红包给，比如你啊，你怎么给他也不能奶奶走？公公，你后边那包我呀？嘿嘿，你把我抬一抬，我一抬，那那，抬一抬你，不抬那，谁我哪能坏的？啊，这个，这个，这个，这个，这个，亚爹爹，我罗那搞那了的，当天的那个。
0: 出去，我给你红包，现在问你比如要独立过去，我不要出去，该出来了，这你可以，你可以让我你来，一搞了万三千来，你刚才一个月，为好也有出去啊，哈哈，我给你，你可以你，我好武功，刚刚拦住过。 湖南那边走的狗，走。他就讲那路那乌糟啊，一面路给嘛，哎，可你头的个，没头的个，他过了，但是的话，马上了，男人又跑他了，好了。